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도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2차전 경기 오늘 많은 한인분들 곳곳에서 응원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아쉽게 0-1로 패하긴 했지만 아직 우리 한국 대표팀 32강 진출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에 펼쳐지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 경기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월드컵의 승패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타국에 사는 한인들을 한 곳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응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월드컵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월드컵 캐치업 시간에 오늘 멕시코전 뜨거운 응원전을 펼친 시드니 한인 응원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이에 앞서서 SBS 이그제민스에서는 호주의 다양한 공동체가 성인로의 전환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내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한 주 마무리하시죠. SBS 한국어 방송 뉴스 먼저 듣고 갑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0: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고국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를 상대로 한 조별리그 2차전에서 0-1로 패배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가 주요 글로벌 대학 순위에서 호주내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빅토리아주 교육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업용 선박 운항이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총 6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사우디 유조선 3척과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측은 해상교통이 점진적으로 재개되는 동안 선박들은 여전히 당국이 정한 항로와 일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Commercial vessels seeking to pas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0: 이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은 60일 동안 어떠한 통행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특별한 상황과 항로상의 일부 안전 위험을 고려해 선박들은 통보받은 경로와 시간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무역량의 약 5분의 1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 간의 약 4개월에 걸친 갈등 기간 동안 운항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소식입니다. 고국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A조 최강으로 꼽히는 멕시코를 상대로 잘 싸웠지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전반전은 한국과 멕시코 모두 무리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득점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5분 골키퍼 김승규가 공을 잡으려다 이기혁과 부딪혀 공을 놓쳤고 결국 멕시코 로모의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이후 조규성 머리에 맞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만회골은 터지지 않았고 경기는 0-1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A조 1위는 공동개최국 멕시코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이 조별리그 최종 상대인 남아공을 상대로 이기거나 비기면 32강에 진출합니다. 특히 체코가 멕시코를 이길 경우 최악의 경우도 감안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는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3차전을 치릅니다. 오늘 호주에서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응원 전 취재 내용과 자세한 스포츠 소식은 뉴스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가 주요 글로벌 대학 순위에서 호주 내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는 최근 발표된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19위를 차지하며 22위로 밀려난 멜번 대학교를 제쳤습니다. 모나시 대학교, 퀸즐랜드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를 포함해 다른 5개 호주 대학도 세계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측은 우수한 성과가 연구, 산업계와의 협력, 그리고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교사, 교장 및 직원들이 주정부의 최근 임금 및 근로조건 제한을 거부하면서 향후 파업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호주 교육노조 조합원들은 이 합의안에 반대 투표를 했으며 약 58%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주정부의 수정 제안은 4년에 걸쳐 28에서 32%의 임금 인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스틴 멀랄리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이번 제안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노조는 현재 다음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 하나인 블루이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원주민 언어로 번역될 예정입니다. 올해 나이더 위크를 기념해 블루이의 5개 에피소드가 요울 응구 머터어로 더빙될 예정입니다. 이 에피소드들은 북동부 아넘랜드 출신의 원주민들이 재더빙했으며 블루이와 빙고의 목소리는 현지 어린이들이 맡았습니다. 킹스트레이 부족의 디머타이어 킹스트레이 밴드의 버러왕거가 벤티드 역을 맡았고 요울 응구 교육자이자 번역가인 로지 문언거가 칠리 역을, 지역 원로이자 음악가인 앤드류 구라 위위가 할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이 특별 에피소드들은 7월 5일 나이더기크 주간 동안 첫 방송될 예정이며 올해 열리는 갈마 페스티벌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노던 테리토리의 원주민 커뮤니티와 타운 캠프에 적용되는 주류 금지 조치가 2027년 이후까지 연장됩니다. 해당 제한 조치는 당초 내년 1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테리토리 정부는 술과 관련한 폭력이 줄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외딴 원주민 커뮤니티와 타운 캠프, 외부 거주지에서 술을 반입하거나 소지, 소비, 판매, 공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스티브 에징턴 주류정책장관은 정부는 과거 제한 조치가 만료됐을 때 벌어진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 중 한 곳을 공격한 이후 러시아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습니다. 지난밤 우크라이나 드론 수십대가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의 주요 정유소를 공격했으며 이는 일주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공격입니다. 이번 공격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 및 나토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Putin is not stopping this war. He insists on continuing it so that pressure must
0: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그는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으므로 압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드론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우크라이나 내 무기 생산, 파트너들과의 협력, 그리고 이 전쟁과 관련된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 조치, 이 모든 것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차별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호주인들이 올해 인구조사에서 자신의 종교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종교단체들이 해당 정부가 지역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과 정부 자금 지원 방향 결정에 활용된다고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종교를 밝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최근 인구조사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호주인의 수는 감소한 반면 종교가 없거나 기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밝힌 사람의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셸 골드만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정부가 제안한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이른바 허위 정보를 비판하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8일 50% 세금 감면 대상인 매출액 기준을 2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70만 개의 중소기업과 전체 운영 중인 기업의 98%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신생기업을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에 대한 의견 수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호주기술협의회는 이번 세제 혜택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에 대한 건설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한 반면 호주산업그룹은 개정안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머스 연방장관은 비즈니스 뉴사우스웨일스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 지원 패키지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We have unfortunately seen a lot of misinformation about our changes. The fact i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businesses are eligible for those concessions and we just made them.
0: 차머스 연방장관은 안타깝게도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잘못되고 유포되고 있다며 압도적으로 다수의 기업이 이러한 세제 혜택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 혜택을 더욱 확대했고 이로써 기업 세금 감면 패키지의 총 규모는 38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번 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이곳의 주택시장과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경제개혁, 특히 세제개혁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원화는 1076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주말인 내일 맞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21도. 멜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14도. 캔버라,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6도에서 14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5도에서 24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9도에서 15도. 퍼스, 흐려지겠으며 7도에서 18도. 호바트,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7도에서 12도 되겠습니다. 다윈 맞겠습니다. 22도에서 32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24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에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뉴스의 김하늘이었습니다.
5: 아이스큐브스 빅3 is back. The most competitive basketball league on earth is on CBS this Saturday. Big 3 All-Star Dwight Howard and the LA Riot take on Greg Monroe and the Dallas Power. Then Coach Rick Mahorn, Sensation Nazir Kor, and the Detroit Amps look to protect home court against back-to-back MVP Michael Beasley and the defending champs Miami 305. The game played the way you love. Watch live Saturday on CBS at 4 p.m. Eastern, 1 p.m. Pacific, and catch replays on BET. Yay!
6: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7: SBS Audio.
8: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9: 여기澳大利亚, 준비好了吗?
10: SBS Chill.
11: Chill.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2: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3: SBS Hindi 우플럽 करवाता है.
14: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15: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16: sbs.com.au/audio.
17: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8: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Daily Overview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SBS 이그제민스로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차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지만 많은 문화와 공동체에서는 전통과 의식 그리고 특별한 기념 행사를 통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축하합니다. 유대교의 바르마트 미츠바부터 일본의 성인의 날, 라틴 아메리카의 퀸세아니라,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의 정통 의식까지 이번 SBS 이그제민스에서는 호주의 다양한 공동체가 성인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통과 의례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지 질문해봅니다. 김한의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그제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어린 시절은 언제 끝나고 어른이 되는 시기는 언제 시작될까요? 어떤 공동체에선 그 답이 의식과 전통, 그리고 통과 의례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대 호주에선 그 답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 I really can't point to a single
0: 잘 모르겠어요. 18살이 되는 것, 운전면허를 따는 것, 우리 딸은 대비탕투 무도회에 갔어요. 우리 딸은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성인은 18세부터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와 테리토리에선 10살부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으로의 전환을 기념하는 의식이 반드시 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의 많은 문화권에선 이러한 성장의 이정표를 전통적 또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기념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 In our tradition, when the boys were about teenage years, they
0: 저는 시크교 신자인데 우리 전통에선 남자아이들이 10대 무렵이 되면 정식 터번 착용 의식을 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호주에서 제가 성인이 되는 것을 기념한 방식은 1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킨세안 예라라고 하죠. 이번 SBS 이그제민스에선 호주의 다양한 공동체가 성인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살펴보고 통과 의례가 현대 호주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질문해 봅니다.
3: A rite of passage is a transformation. It's something that changes you.
0: 아르네 루빈스타인 의사는 통과 의례란 변화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한 번 거치고 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루빈스타인 의사는 젊은이들의 성인기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과 의례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3: As a doctor, I believe the most important stage and the most critical time in a person's life
0: 의사로서 저는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어린 시절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이후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루빈스타인 의사는 전합니다. 루빈스타인 의사는 응급실 의사로 수년간 일하며 자신들만의 성인 시기라고 여겼던 경험을 한 뒤 응급실을 찾은 호주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3: Unfortunately, in Australia, we have what I would say are a lot of unhealthy markers into adulthood, and they're things like getting drunk on your 18th birthday.
0: 안타깝게도 호주에는 건강하지 못한 성인 진입의 기준들이 많다며 18번째 생일에 술에 취하는 것, 성경험을 하는 것, 싸움에 휘말리는 것, 심지어 교도소에 가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루빈스타인 의사는 밝혔습니다. 또 12학년을 마친 뒤 보호자 없이 약물과 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스쿨리스 문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 I was a single mother at the time and my 13-year-old son said to me one day
0: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의 교육자이자 연구자인 조 킹스먼 박사는 당시 저는 한 부모 가정의 엄마였는데 13살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어떤 어른이 돼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질문은 킹스먼 박사가 박사과정 연구의 일환으로 1년 동안 라이트 저니 프로그램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킹스먼 박사는 자신이 만난 많은 소년들이 방향성과 소속감, 그리고 세상 속 자신의 위치에 대한 보다 분명한 감각을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7: They have intentional time to actually investigate who they are and their role in the world and
0: 킹스먼 박사는 통과 의례는 젊은이들을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한다며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탐색할 수 있는 의도적인 시간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것은 공동체와 소속감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킹스먼 박사와 루빈스타인 의사 모두 통과 의례를 공동체가 젊은 세대를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이끌어주는 구조화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3: Traditional and religious and indigenous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0: 루빈스타인 의사는 전 세계의 전통 공동체와 종교 공동체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들은 모두 아이들이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 통과 의례를 만들어 왔다며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7: In Australia particularly and other western cultures we've lost a lot.
0: 킹스먼 박사는 특히 호주를 비롯한 서구 사회에선 이러한 전환 과정에 담긴 신성함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윌프레도 셀라다 씨는 엘살바도르에선 이 축하 행사를 피에스타 로사라고 부른다며 남미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선 킨세아니에라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셀라다 씨가 속한 라틴 아메리카 전통에선 여자아이가 15세가 되는 지점에 통과 의례를 치릅니다.
3: This is...
0: 이 행사는 소녀가 세뇨리타가 됐음을 축하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라고 셀라다 씨는 말했습니다. 셀라다 씨는 30년 전 딸의 킨세아니에라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면 손녀가 15세가 되는데 손녀 역시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10: Well, we have a coming of age ceremony that unfortunately when I was
0: 맨디 니콜슨 씨는 우리에겐 성인식이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 식민 지배의 영향 때문에 그 의식을 치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전통 의식을 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2015년 185년 만에 이 의식을 되찾았고 이름은 무럼 투르크르크라고 설명했습니다. 맨디 니콜슨 씨는 나암 지역의 전통 수호자이자 지리지리 여성 무용단 설립자입니다. 니콜슨 씨는 공동체 전체가 젊은이들을 성인으로 이끄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10: So it's a beautiful ceremony.
0: 이것은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의식이라고 니콜슨 씨는 강조합니다.
16: What we do in Japan is each city they get together to the local school.
0: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기모노 전문가 테 게스너 씨는 일본에선 각 도시가 함께 모여 20살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축하한다고 설명합니다. 게스너 씨는 성인의 날이 많은 젊은이들이 기모노를 입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말합니다.
16: What we do in Japan is each city they get together to the local school to celebrate.
0: 기모노를 입으면 아 나는 일본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게스너 씨는 전합니다.
20: Becoming 13 or in some places 12, you become bar or bat mitzvah. By the time you reach 12,
0: 엘리슨 코니어 라비는 12세에서 13세가 되면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고 그 책임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슨 코니어 씨는 진보 유대교 회당 템플베스 이스라엘의 수석 라비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청소년들은 1년에 걸친 바르바트 미츠바 여정을 통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 앞에서 의식의 일부를 직접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코니어 라비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킹스먼 박사는 남성성이라는 개념에는 많은 의미가 더 씌워져 있다며 문화적, 사회적인 짐이 아주 많다고 주장합니다. 킹스먼 박사는 통과 의례에서 성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만난 많은 소년들은 남성성보다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해 더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7: When you distill it down, they could talk about adulthood as
0: 이 개념을 단순화해 보면 아이들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야기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남성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혼란스러워했다고 킹스먼 박사는 말합니다. 킹스먼 박사는 성별 고정관념의 압박이 사라지면 소년들이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더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루빈스타인 박사는 통과 의례 역시 사회 변화에 맞춰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1: Because everybody's going to become an adult and it's not exclusive to those who
0: 모든 사람은 결국 어른이 된다며 이것은 특정한 성 역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루빈스타인 박사는 역설합니다.
3: 셀라다
0: 씨는 이런 축하 행사는 공동체를 더욱 조화롭고 결속력 있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 공동체는 당신을 존중하고 동시에 당신 역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셀라다 씨에게 한 젊은이의 성장 과정은 더 넓은 공동체의 경험이 되며 사회적 결속에도 기여합니다. 코니어 라비는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이어받게 되면 그 영향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된다고 말합니다.
1: For Wilfredo, the journey of one young person becomes part of a wider collective.
0: 코니어 라비는 우리는 유대인의 가치가 호주의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호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니콜슨 씨는 이러한 의식이 원주민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가치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10: It's about them understanding they have to live by those three rules.
0: 이 의식은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나라와 땅을 돌봐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니콜슨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에서 나왔지만 모두 같은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젊은 세대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을까? 루빈스타인 박사는 모든 호주 청년들이 통과 의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21: It's not only beneficial for the young person, it's incredibly beneficial.
0: 이것은 젊은이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루빈스타인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2: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 씨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sbs이기재민스를 방문하세요.
2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23: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4: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25: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What's ketchup?
1: (목소리) 네, 다음 순서 월드컵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컵 캐치업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낮에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멕시코 경기, 이 아쉬웠던 경기를 바라보는 시드니 붉은 악마들의 응원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시드니 이스트우드 코리아타운에서 지난 체코전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한인 응원단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 응원에 나섰는데요. 오늘 응원전을 마련한 제호주 대한축구협회 임정호 전 회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아, 지금 여기에도 뭐 여러분들이 모이셨지만 아마 다른 장소에서도 군데군데 모여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장을 찾은 한인 동포들도 대표팀 응원에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3: 아, 네. 한국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화이팅!
4: 한국팀들은 우수한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번에 오늘 뭐 매스컴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칭찬이 많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를 기반으로 해서 꼭 열심히 선전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5: 이런 자리에 다 같이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즐겁게 같이 응원하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소리를 내서 응원한다는 게 너무 즐겁고 또 이게 또 애국심도 불타오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멕시코전 응원에 함께한 형주백 시드니 한인 회장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6: 호주 교민들은 늘 또 우리 한국의 고국이 잘 되기를 또 바라고 특히 우리 그 축구 경기를 통해서 그동안 또 우리 한인 사회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 또 응원을 하기 위해서 한인분들이 또 모여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또 선전을 또 응원합니다.
1: 시드니 한인회에서 사물놀이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용권 위원은 멕시코전에서 사물놀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도 전했는데요.
7: 멕시코에서 과달라마에서 1차전 할 때에 사물놀이팀이 멕시코에도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시드니에는 우리 사물놀이팀이 있다는 거를 우리 전 세계의 동포사회에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멕시코에게 1점 차로 패한 아쉬운 경기였지만 한인 응원단은 앞으로 남아있는 남아공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5: 전반전과 후반전 너무 잘 싸워줬는데요. 아쉽게 한 골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멕시코도 되게 강국이기 때문에 방어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때 또 기대를 해보려고요. 저희의 응원이 좀 더 선수들에게 닿아서 네, 골을 넣고 또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다음 경기 때도 응원 열심히 하려고요.
2: 골을 많이 먹지 않아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뭐 남아공은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뭐 예선 통과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저희가 단두대에 섰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마지막 경기는 최선을 다해갖고 물론 이제 저희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저희 응원단들도 좀 더 각오를 더 다짐해서 더 힘찬 응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예.
1: 자, 그럼 오늘 치러진 한국과 멕시코 경기 그리고 호주 대표팀 소식까지 스포츠 전문가 함린다 리포터와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린다 리포터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리포터 함린다입니다.
1: 네, 오늘 오전 11시부터 펼쳐졌던 한국의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 참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8: 네, 이 한국이 멕시코에게 0-1로 패배했는데 정말 오늘 경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1: 네.
8: 이 아무래도 또 이 많은 한국 분들이 보시면서 곳곳에 하는 이 탄식을 정말 많이 내뱉지 않았나 그렇죠. 싶은데요. 이것도 한국이 전체적으로 너무 잘 뛰어져서 이 무승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1: 네, 저도 무승부를 하기를 사실은 기대했었는데 아쉬웠어요.
8: 맞아요. 초반부터 이 두 팀 모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이 경기 너무 그러다 보니까 경기 시작 5분도 안 돼서 이강인 선수가 옐로우 카드도 받았잖아요.
1: 네, 정말 너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 이 멕시코는 또 이 특유의 빠른 템포와 이 빈틈을 주지 않는 수비 조직력으로 이 한국이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선수들이 공을 잡아도 이 패스를 공간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에 손흥민 선수가 거의 들어가는 슛을 만들어냈는데 멕시코 수비가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그 슛을 골라인 앞에서 걷어내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0: 네, 멕시코 수비 정말 잘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잘 걷어냈는데 한국 선수들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 수비 라인 정말 잘 이끌어줬고 전체적인 조직력도 좋았다는 평가인데요. 근데 그렇게 잘 버티던 흐름 속에서 참 아쉽게도 선제골을 내줬어요.
8: 네, 그 선제골 장면은 솔직히 조금 어이없게 좀 내준 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전반 끝 무렵에는 점유율도 한국이 더 높았고 경기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 장면은 이 멕시코가 공격수한테 올린 이 크로스를 김순규 골키퍼가 높이 뛰어올라 멋지게 잡아냈지만 바로 앞에 있던 이 이기혁 선수와 부딪히면서 원래라면 이 품 안에 꽉 끌어안았어야 할 공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흘러나온 공을 멕시코의 루이스 로모 선수 그대로 차넣으면서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장면은 한국 입장에선 정말 아쉬운 실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 정말 끝까지 공격을 이어갔어요. 교체 카드도 계속 쓰면서 어떻게든 동점골 만들어보려고 했고요. 마지막 1분까지도 참 숨죽이면서 사실 저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지켜본 경기였거든요.
8: 그렇죠. 이 경기 막판 약 15분 정도를 남기고 이 조규성 선수가 투입됐잖아요.
0: 네.
8: 아무래도 이 멕시코 선수들이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의 이 헤더를 활용해서 동점골을 노리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8: 그리고 이 전략이 정말 잘 통했어요. 이 조규성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위협적인 찬스를 여러 번 만들어냈고 특히 한 장면은 정말 들어갔다고 생각할 만큼 이 골문 바로 앞까지 갔는데
0: 맞아요.
8: 안타깝게 라인을 넘기기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0: 네.
8: 하지만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이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멕시코 수비가 또 몸을 날리면서 그 슛을 끝까지 막아내면서 결국 멕시코는 이 승리로 이 조별리그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0: 네, 멕시코가 아무래도 홈팀이 강점을 살려서 이렇게 32강 확정을 일찍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국은 그럼 이제 현재 조별 2위이긴 한데요. 그래도 32강 진출이 아직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32강 진출에 다들 긍정적

0: You are listening to SBS.
1: Hi, it's Zoe, one of Macy's gift guides, here to help you find the perfect Father's Day gift for the guy you're shopping for. Is he a trendsetter? I'd go color-blocked polo and shorts. Classic combo, easy to wear. Is he always on the move? Stylish commuters love a designer watch. Plus, I have cologne gift sets wrapped and ready to give. Come shop our Father's Day sale and take 20 to 60% off today at Macy's. Savings off select prices. Exclusions apply.
2: 선수가 때린 슈팅이 체코 수비수 이 술츠 팔에 맞았고 주심이 주저없이 핸드볼 판정을 내리면서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네.
3: 그래서 두 팀 모두 승점 1점을 챙겨가면서 사실 다음 라운드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어느 한 팀이라도 패배했다면 바로 조별 탈락 확정이었죠.
2: 네. 그래서 이제 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이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팀에게 그래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남아공과 조별 마지막 경기를 이 치르게 되고 이 같은 시간에 체코와 멕시코도 마지막 경기를 동시에 펼치게 됩니다.
3: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 11시 한국과 남아공의 경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호주와 튀르키예의 경기 정말 또 한편의 반전 드라마였잖아요. 이번 월드컵 유난히 반전 많은 대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 경기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2: 네, 이번 월드컵 뭔가 이 반전의 시작은 바로 이 호주와 튀르키예의 경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호주가 튀르키예를 2-0으로 꺾었습니다. 언더독의 네. 반란이라고 할까요? 이 경기 이후 포포비치 감독을 향한 칭찬 세례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 선발 라인업부터 이 조합으로 간다고 싶은 선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 경기에서 제대로 통했습니다.
3: 네, 이번 사커로즈 스쿼드 정말 월드컵 무대에 처음 서는 젊은 선수들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팬들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월드컵이라는 무대 자체가 정말 긴장되고 부담되는 자리긴 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2: 네. 중원에서 사실 이 베테랑 잭슨 어바인이 아니라 이 어시스트 코치를 맡고 있는 아버지를 둔 이 오콘 주니어가 선발로 나섰거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진짜 완전히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살 이랑쿤다 선수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전반 27분에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또 그 골을 도운 선수가 바로 이 미드필더 폴 오콘 주니어였습니다. 아주 이 정확한 롱패스를 이랑쿤다 선수에게 그대로 꽂아줬는데요. 이 또 이랑쿤다 네. 선수는 데뷔전에서 이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고 또 호주 월드컵 역사상 가장 어린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네. 가장 큰 파격은 이 골키퍼였는데 월드컵만 네 번째를 맞은 이 주장 매튜 라이언 대신 22살의 이 패트릭 비치 골키퍼를 선발로 내보냈는데요. 또 이 선택 정말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이 비치 골키퍼가 무려 8개의 선방을 해내면서 튀르키예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했거든요.
3: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죠. 후반전에는 호주의 매트칼프 선수 정말 멋진 추가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확정 지었죠.
2: 네, 또 이 전반에 실점한 튀르키예는 이후 경기 내내 솔직히 좀 다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전체적인 네. 경기 지표를 보면 볼 점유율이 튀르키예 64%, 호주 37%로 튀르키예가 압도적이었는데 또 슈팅 수도 28-8 큰 차이가 났습니다.
3: 와, 굉장히 차이가 컸네요.
2: 네, 그래서 사실은 튀르키예가 우승을 했어야 됐는데 문제는 슈팅 정확도였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28개 중에서 유효 슈팅이 7개 뿐이었고 그래서 이 결정력에서 너무나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네. 여기서 이 특히 경기 전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의 주장 하칸 차라노울루 선수가 또 우리는 이 호주보다 더 실력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이 호주 선수들을 되게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3: 아, 심리전이었네요.
2: 네. 그리고 경기 후에도 튀르키예가 호주가 잘해서 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가지고 경기를 보면은 이 또 호주가 가진 이 피지컬과 제공권 그리고 촘촘한 수비 라인이 정말 또 훌륭했습니다. 튀르키예에게 네. 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았고요. 또 무엇보다 이날 경기는 골키퍼 비치 선수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어메이징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3: 네,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이 크게 상할 경기였겠군요. 호주 첫 번째 경기

0: 게 젊은 선수들이 가진 패기와 에너지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결과로 호주는 D조에서 상위 두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잡게 됐고요. 현재 미국이 파라과이를 4대1로 꺾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도 충분히 32강 진출 기대해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 경기도 그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호주의 조별리그 2차전, 그 일정도 전해주시죠.
1: 네, 호주는 바로 내일 새벽 5시 미국과 조별리그 2차전을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미국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현재 FIFA 랭킹 15위고 지난해 10월 콜로라도에서 치른 평가전에서도 호주를 2대1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 공격진에는 크리스티안 풀리식과 폴라린 말로건 같은 이 위협적인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데요. AC 밀란 소속인 이 풀리식은 파라과이전에서 전반만 뛰고 이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됐습니다. 경기 후에는 이 종아리 뒤쪽을 좀 살짝 차였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이 풀리식 선수가 호주전에 출전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사커루즈 경기 내일 새벽 5시에 열립니다. 오늘 다들 조금 일찍 주무셔야 될것 같고요. 내일 이른 아침에 축구로 하루 시작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과 맞붙게 되죠. 32강 진출이 걸린 정말 중요한 경기.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드컵 캐치업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6월 19일 금요일 방송. 다음은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입니다. 오늘은 김동연 감독의 2023년 다큐멘터리 제로 웨이스트를 만나볼 텐데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6명의 일상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와 순환경제 가능성을 조명하고요. 개인의 작은 실천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묻는 환경 다큐멘터리입니다. 거창한 구호 대신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 위기의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능한 대안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유화정 프로듀서의 신의 챗에서 만나봅니다.
3: 위클리 시니 챗 featuring SBS on demand.
4: 시네챗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오늘은 지구와 환경, 생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 다큐멘터리 소개해 주신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감독의 2023년 다큐멘터리 제로 웨이스트인데요. 제목에서도 유추되듯 그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쫓는 다큐멘터리입니다.
4: 네, 한국 다큐멘터리네요. 네, 모처럼 만나보는 환경 다큐멘터리라는 점, 또 특히나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테마라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내용부터 들려주시죠.
5: 네, 영화는 제로 웨이스트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6명의 실천가들의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쓰레기를, 그러니까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변수빈이라는 임무를 시작으로 각자의 삶에서 환경 실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노력하는 모습을 조명하며 개인의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6: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효과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확실하고.
7: 알맹상점은 사실 상점이 생기기 전에 알맹이라는 모임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원봉사하는 자그마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망원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닐봉지를 줄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회용기로 좀 변화시킬 수 있게끔 시민운동 차원으로 모임을 시작했었는데요.
4: 네,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내 주변을 시작으로 작은 노력 실천을 하면서 지구에 무해한 시간을 쌓아간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나와 너무 멀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 실천이 어렵지 않습니까?
5: 맞아요.
4: 근데 이 현재의 실천가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5: 네, 맞습니다. 뭔가 동떨어졌거나 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줄이고 재활용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조금 더 가깝죠. 결국은 쓰레기를 덜 만들고 또 만들어진 쓰레기를 잘 처리하며 부득이한 경우 그것을 재활용해서 쓸모있는 무언가로 재탄생시킨다라는 이 전반적인 과정이 영화 내내 굉장히 세심하게 보여지고요.
8: 같은 재질에 뭐 같은 색깔 뭐 이런 식으로 뭐 선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선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5: 이렇게 그 앞서 소개했던 변수빈이라는 이제 인물 외에도 이제 여섯 명을 쫓잖아요. 이 인물을 쫓는 과정과 더불어서 이제 영화에서 스티로폼 박스나 이제 화장품 용기 등 특정 오브젝트와 연관된 이야기도 함께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엮으면서 내가 관과했던 영역이나 무심히 넘겼던, 그러나 지금 당장의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도 흥미로웠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 더 많아진 쓰레기 중 폐기된 마스크로 의자를 만드는 아티스트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창작의 영역으로 선순환되는 구조 역시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8: 그 플라스틱이 같은 용도의 제품으로 반복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관건인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9: 그렇게 수많은 폐기되는 마스크들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시키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4: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수없이 많은 일회용품들이 사용되고 폐기되었는데요. 네, 영화는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 도덕적 훈계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폐기된 마스크로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이 순환 경제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 깨달음을 유도하는 것 같네요.
5: 네, 맞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고 또 맨 처음으로 돌아가 예방하는 차원의 이야기도 들려줬던 부분 역시 좋았고요. 현장 취재와 더불어 실천가들의 인터뷰, 또 실천을 경험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독의 내레이션이 엮여서 영화 내내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짚어줬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10: 막 기대를 하진 않아요. 환경이 엄청 깨끗해지고 살기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는 하진 않는데 지금 시작된 것이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겠지라는 어떤 희망은 가지고 활동을 하죠.
4: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위기 속에서 거창한 구호 대신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의 환경 실천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여섯 명의 일상과 도전을 담아낸 깊이 있는 작품, 제로 웨이스트. 네,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네, 신의 챗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권메리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아이스큐 Cube's Big Three is back. The most competitive basketball league on earth is on CBS this Saturday. Big Three All-Star Dwight Howard and the LA Riot take on Greg Monroe and the Dallas Power. Then Coach Rick Mahorn, Sensation Nazir Kor, and the Detroit Amps look to protect home court against back-to-back MVP Michael Beasley and the defending champs Miami 305. The game played the way you love. Watch live Saturday on CBS at 4 p.m. Eastern, 1 p.m. Pacific, and catch replays on BET.
12: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two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13: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월드컵 관련 소식 다양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SBS 온디만드에서는 FIFA 월드컵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로 무료 시청하실 수 있고요. 전체 경기 다시 보기와 미니 경기 또 하이라이트까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김나영의 숨결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한을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